0: 그러네. 그 비유를 봐서 거의 처음이야.
1: 그 잠깐.
0: Edward Henry John Ocean 20. Edward Adam John Paul 31.
2: 저기. Just message him, it's 42's on scene.
1: Copy, 127.